0: 우리 건 너무 병고 온대. 호수로 온대. 까이뿌로 와. 엄마 군다.
1: 우리 집에 든다고. 용건대. 까이뿌로 와. 맨인데. 어생가. 오해대. 아까 우로. 가무점나. 가자뿌로 와. 오랜바라. 오해대. 혼자나. 혼자 우래. 까이뿌로 와. 오랜대고. 진짜. 진짜.
0: 우리 건 남자 나와니까.
2: 我就了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就我

진짜? 진짜? 진짜? 우리 그런 거지 반지. 어 자기. 어저 뭐네? 어 왜네? 온돈도. 어 왜네? 온돈비. 어 왜네? 온게 아마. 어 왜네? 오가유로. 오강구비. 어 왜네? 온게 아마. 온배부. 뭔지 알아라. 뭐지 된다. 이쪽. 꺼져고. 어시어나. 꺼져고. 어시어나. 어시어나. 오늘 저만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 어 구해모.